0: 바로 에드먼드니까 그분은 충직한 우리 사람이다.
1: 이런 육신을 이런 중차대한테에 이런 비천한 놈한테 내 상처가 깊어 나를 좀 부축하고
0: 눈 없는 천 늙은 것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라. 이 고깃덩이는 들개들한테나 던져주고
1: 이런 육신을 이런 죄러먹어
2: 에드먼드, 에드먼드, 내가 그럴 리가 없어.

아니야. 이건 그 아이가 아니야. 그 아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워. 별처럼 빛나는 눈을 깜빡거리지. 이렇게 멀뚱히 눈을 뜨고 이렇게 차갑게? 아니야. 아니야, 이건 물고기야. 물고기가 죽었다. 죽었어. 정말 죽었어? 다시 살아날까? 강물에 넣어주면

내 하나리 남수보다 아니고 땅에 통 거제나든 소백명 구경꾼이 독담 무너지듯 물결같이 흩어지니 가급수령은 정신을 고기를 저어리 비신 넓지 활피다니 음식이요 깨지다니 술병이네 창군 동부사제공 폭통은 자꾸르며 춤추던 기생들은 발벌린 채 달아나고 식탄도 다 말리고 주먹지고 홍행 홍행 태포도 정원 열고 입방 보러 꽁 불쌍하다 갈로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엎드리고 널 미치고 상 두치고